0: 不如我问翻你啊，你究竟系中意我定系爱我？
1: 我系女仔嚟噶嘛，嗰个字我可以唱出嚟，我一日唱几十次都得，但你叫我讲出嚟，我点讲啊？
0: 我爱你都咁多年啦，我以为会有啲进展啫。
1: 大鸡，我唔想伤你心咋。
0: 我都唔想伤你嘅心。
1: 点解？
0: 我结咗婚啦 ，sorry。